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0: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로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할로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할로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Jason Isbell and the 400 unit Midnight Train to Georgia featuring John Paul White and Brittany Spencer was a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It's an original song by Gladys Knight and a nice remake, huh, by Jason Isbell. So talking about today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EQ Young O. So today's expression is be supposed to do something. So I narrow it down to two meanings that people often use the expression for. 첫 번째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는 것.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So that kind of applies to our exemplary sentence today. So I'm supposed to do something at this moment. So I'm supposed to be working. I'm supposed to be, working out right now, but I am instead listening to 101.2, 101.3.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방송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Or were you supposed to be listening to 101.2, 101.3, and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원래 1012를 듣고 들으실 예정이었고 듣고 계시면 뭐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죠? 이런 예문을 들여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another context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in is when you are required to do something, kind of like a must or have to do something. 뭔가를 we're supposed to call our parents often.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이 어떤 예정보다는 그 해야 되는 그 뭔가 must나 have to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be suppos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For example, I am supposed to be nice to my wife, but I haven't been able to. 나의 여성분이실 경우는 나의 남편에게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대해줘야 되는데, I haven't been able to.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뭔가 예정의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뭔가 have to.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I'm supposed to를 쓰는 거죠. For example, I'm supposed to eat healthily. Right? 뭔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for many different reasons, right? But I haven't been able to. 뭐뭐 했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be supposed to. I think when you just hear Americans or native speakers talk, right? You will hear a lot of times them using this expression be supposed to. Of course, I mean they can use very diverse type of expression that means the same thing, like have to, must to do something, or are planned to do something, are scheduled to do something.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이 자연스럽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하나 오늘 꼭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베스킨님께서 제가 처음 EFM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영어였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 옛 생각이 나네요. 와, 그렇군요. Of course, a lot of people tune into 101.2, 101.3 and TBS EFM to learn English, right? And the Baskin님 says, the reason that I visited EFM for the first time is to study English, and listening to today's broadcast kind of remind me of those times. 맞아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좋은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as you know, I speak both English and Korean on this program, and the reason being, a lot of people ask, EFM used to be all English, right? And now you see other host, myself and like a summer PD for Morning Groove speak sort of bilingually, right? 영어, 한국어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I think in the beginning of the EFM

phase. A lot of people found it very difficult to follow if we only speak English. 그냥 영어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약간 챌린징하다. 영어 배우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we made a sort of a strategic, you know, sort of the decision to mix in Korean so that you know, it's kind of easier on your ears.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영어만 했었는데 이제 왜 한국말 같이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So, today's exemplary template expression. You are supposed to do something. I am supposed to be doing something at this moment, but instead, I'm listening to 101.2, 101.3.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조원선, duet with 존박, 서두르지 말아요.

which is at 6 p.m. and 2 a.m. the morning after. 이렇게 또 플러그까지, 리런 플러그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750님께서도 I'm Supposed To가 처음 들렸던 노래가 오늘 첫 곡이라고. Yes, Michael Bolton, that's why I picked the song to start off the show.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조금 복잡한 의미네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신 없이 내가.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어떻게 해야 한다. 약간 그 must, have to의 의미가 되겠죠. 예정은 아니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문 기다리고 있을게요. Again, I'm supposed to do something at this moment, right? But instead, I'm listening to 101.2, 101.3.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할게요. McFly, The Heart Never Lies.

Swiss Sorrow Bounce 였습니다. And the track before that was Shelby Lynn, Wall in Your Heart.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Maybe one more expression, one more stories from our listener and then close off the first half of the show. 5750님께서 I'm supposed to go to the bathroom right now, but I'm listening to 101.2, 101.3. What am I supposed to do? 와, 한 문장 안에 원킬인데요, 원킬. So, 화장실 가야 되는데 1012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I mean, are you listening to us via the analog radio? 혹시 아날로그 라디오로 이렇게 듣고 계신가요? If that's not the case, right? I'm sure that you can listen to us via smartphone and your Bluetooth earphone, right? So take your phone with you to the bathroom and listen to us there. So if you only have a physical radio that you can listen to us by, right? Then I don't have an answer for you. 그런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솔직히 방법이 없죠. 그냥 화장실 가는 거는 참으셔야죠.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I think you can hold it in for an hour. 한 시간 정도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하는 라디오 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죠? Least you can do. You can do it. 오초국님 농담이고요. 빨리 다녀오시고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 틀어드릴게요. You give me something.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t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s well at the #1013451.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Today, Hump Day 2905, meaning Hump Day EQ 영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So today's expression is be supposed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될 예정인 것 또는 뭐뭐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Haley님 says regarding our template sentence that I gave was said that Haley님 said I was supposed to listen to 101-2-101-3 earlier, but I am late to watch a fight in my swimming pool. I see. So you are supposed to be on time listening to 101-2-101-3, but you are late because you had to watch a fight at the swimming pool. 그렇군요. That is mega interesting. 수영장에서 이제 싸움을 보셨다는 거죠. 원래 이제 1012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 싸움을 또 이제 보시거나 말리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늦게 오셨다. I think that's a good excuse. excuse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러실만하네요. 1012, 1013이 따위가 뭐라고 수영장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말리셔야 됐었을 테니까요. 그죠? Good job. 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소희님께서는 she gave a quote from a movie. It's from a movie, A League of Their Own. Tom Hanks 주연의 영화죠. 아주 one of the most popular baseball game, baseball movie, right?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I heard a lot about the movie.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소희님 says, from the movie, Tom Hanks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It's supposed to be hard. If it wasn't hard, everyone would do it. The hard is what makes it great. 와, 그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았다면은 모두가 다 하겠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대단한 거야. 더 위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와, supposed to be hard. I think he might be talking about winning or basebal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톰 행스가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One of another usage of be supposed to. 아까는 지금까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그 사용처가 있습니다. There are more usages of this expression.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일

것이다. 예상 또는 뭐뭐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를 사용할 때도 표현할 때도 be supposed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he's supposed to be a genius. 그 사람 천재로 알려져 있다. He's supposed to be a genius. 아니면 the restaurant is supposed to be the best in town. 그 식당이 이 동네 최고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It's supposed to be hard. 그러니까 야구라는 운동이 워낙에 그냥 어려운 운동이다.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워낙에 그런 운동이다. 이라는 얘기겠죠. 조금 이 굉장히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For example, 하나만 예문을 더 드려볼게요.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이 고등학교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로 알려져 있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 supposed to 사용합니다. So baseball is supposed to be hard. 또 약간 오늘의 이 2구 영어를 조금 더 넓혀주시는 소유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화 이제 마다나 역시 출연한다고 이제 하시면서 마돈나의 노래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This is Madonna, Take a Bow.

0: time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And thank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Hump Day 2905 EQ 영어. 수고하셨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라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주제의 곡들 갖고 왔는데요. As I was, you know, I always look through YouTube and look for really great live rendition of the popular songs. 항상 저는 유튜브 가장 큰 묘미가 이 실황 공연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est thing about YouTube is, you know, uncovering and you know, coming across some of the gems, so to speak, in as a live performance of already a popular song.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들의 이 공연 버전을 준비했는데, first track is by Adele, Someone Like You인데요. It's a 2011 performance. It was live done at the Royal Albert Hall. Actually, this version was released as a live album and a DVD as well. And as you know, this song, Someone Like You, became one of the defining breakup songs of 2010s. 너무도 유명한 곡이니까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Adele, this is live from the Royal Albert Hall in 2011, Someone Like You.
1: This is Someone Like You for him.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마이크 잭슨의 빌리 진의 웸블리 라이브 in 1988. Listening to that version makes me think we have to watch it rather than just listening to it. We can almost kind of imagine, Michael Jackson doing his iconic moonwalk, because it was done in 1988 and it was part of the historic Bad World Tour at the time. Many fans consider this version one of the greatest live performances of his career, but I'm sure that we can find many people who might disagree that Michael had other better performances. Okay, let's move on to next live version that I found. 오늘의 뮤직 부티크는 멋진 공연 버전의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This one is by Sir Paul McCartney and singing his Beatles classic Hey Jude. This was in 2010 concert held at the Hyde Park in UK in London. Hey Jude는 비틀즈의 곡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맥카트니 경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긴 하죠. 단독 작곡이라기보다는 이제 맥카트니 씨가 주로 이제 주도해서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틀즈의 버전을 들을 수는 없겠죠. 2010년에 한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폴 맥카트니 본인 개인 콘서트에서 한 버전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2010 concert at Hyde Park. This is Paul McCartney, Hey Jude.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안 주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막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Anyways, we're live everyone.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there too.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their own miracle morning. 모닝그룹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신 우리 모그들, 그리고 또 우리 알바생들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월요일 날 안 오셨던데 바쁘셨나요? 오늘 또 일찌감치 찾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신 나머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딱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닝그룹은. Having you joining us as a morning group crew is making our studio extra bright and shiny. 뭔가 sunset, sun.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코코 모닝 그룹어, 상민 모닝 그룹어, 항상 얼리버드 모닝그룹버들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at's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모닝 그루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a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저는 항상 뭔가 아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아 막 지각하면 안 되는데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100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꼭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I wasn't late.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에이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아, 이럴 때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아,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와,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못하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 좀 답답해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0: It is Wednesday morning, the 10th of June.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Most parts of the country will enjoy clear and sunny skies today. However,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province are expected to remain mostly cloudy throughout the day.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4 and 30 degrees Celsius, bringing warm and pleasant conditions to many areas. For today's highs,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29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Meanwhile, rain is expected in central inland Gangwon and the northern east coast of Gangwon. The showers should gradually taper off by the evening. As for air quality, fine dust levels are forecast to remain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5 degrees Celsius. Enjoy the comfortable weather today and have a wonderful day ahead. So, morning groovers, what recently made you feel frustrated or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1: 최근 들어가지고 아 답답해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를 외치게 한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갔어요.
0: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1: 이라고 하셨네요. 아,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아,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 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끼려는데 보조석에서 잘 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 남편이 졸음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0: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were trying to, you know,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1: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 알아서 잠깐만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더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아 싫어 막 아 몰라 나 할 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You know?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 체육 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에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Poynin Radio,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루브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a song.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morning.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 예,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길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마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응시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으러 갈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Sometimes we will be like,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ll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킨 거지? 나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Onni,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박은희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ed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OR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은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은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은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 해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song break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ing to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썸머피디님, 모그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삼중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들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아,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로 내려놓거나 아 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아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So from what I remember, 조국's puppies, their names are 우리 and 둘이, right? 우리 둘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종종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강아지 되게 좋아하니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frustrating moments later on. 계속해서 우리 좀 최근에 답답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his is Pods 겁쟁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And we are also on Viewable Radio. 생방송으로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는 라디오도 켜두었으니까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난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in within like 3 seconds, you'd be like, bang! 약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왕!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딴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은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 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Cyndi Lauper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You're a very down to earth person who has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한화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돌아가지고 잘못 봤는데. But the World Cup is coming up, everyone. So we are all going to cheer for our team. 우리 또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감이 나시나요? 뭐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드컵 경기 보면서 또 하나가 되고, 우리 Let's go together 또 응원하는 날이 오겠죠?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 있거든요.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o this segmen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리메이크와 원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마구마구 함께 넘나들어 볼까요? So here, I'm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Very simple. You just gotta guess, and that's it.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r original artist and fun facts, just your thoughts about them, and so on. 노래 한 곡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그런 지식을 막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fun fact, 그리고 원곡 가수에 대한 뭐 추억, 다양한 생각 자유롭게 또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음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원곡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today's remake song will be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FDR Land 새들처럼 들어볼 겁니다. And obviously this is the remake version. FT Island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죠. 새들처럼 원곡자는 따로 있어요. So obviously there is an original musician for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So take a gues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 알바생들께서 열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Some of you who still are lost, I'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because I am kind summer. 또 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 원곡자 가수의 분의 성을 빼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딱 한 글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분의 이름 중에서 성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섭섭하네요.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And of course, for foreign listeners, I'm going to provide you another hint that is an English version. Okay, so here is your biggest hint. The musician's names, initials, are not BTS, but BJS. How about that? Woo! 이니셜이 BTS가 아닌 BJS예요. 네. 누굴까요? 원곡자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이용기 씨가 생각나나요? 땡! 원곡자는 따로 있으니까 원곡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Alright, while waiting for all of your smart guesses,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지식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T Island, 새들처럼.

듣기만 해도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노래.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FT Island. And your job wa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제가 힌트 매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Okay, let's read your messages, read your guesses from now on. 3998 Morning River. 둘리라는 별명도 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신 변진섭 가수님 오늘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약간 둘리 닮으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군요. 열이 버거. 왜 이렇게 자꾸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할 때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변진섭 이제 맞습니다. So 변진섭 was the answer, the legend, right?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293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2959 also said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and they added on 변진섭님의 희망사항이 유행했을 때 썸머피디님은 아직 세상에 안 나오셨죠? 아버지 뻘 되실 듯 이라고 해주셨고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1989년에 이 희망사항이 발매됐다고 적어주셨네요. 66년생이시면 제 아버지 뻘이 맞네요. 저희 아버지가 59년생, 어머니가 63년생이니까 거의 아버지 뻘이네요. 그래도 이 노래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Summer! 이 노래 아니에요? 그쵸?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변진섭 씨였습니다. 이 변진섭 씨 그래도 저 너무 레전드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발라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막 자리 잡지 않고 막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가 변진섭 가수라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나가수에도 많이 나오셨고 So since he's a legend even though he's a singer from the 80s I am very aware of this musician.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시고 이렇게 또 뮤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뮤지션에 대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So this segment is all about discussing and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this musician. 우리 3151 모닝 그루버 진짜 섭섭한 변진섭 오빠 꺄 오랜만에 우리 오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like that hint right there, right? 오빠라고 하셨는데 나름 팬이셨구나. 근데 진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popular he was back in the days and still is because he is touring around Korea. 지금 현재 전국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이제 투어를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 레전드라는 뜻인 거죠. 해피라이프님,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찾으셨던 분이요. 아, so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lyrics. So even though a lady eats a lot, he wishes for someone who wouldn't get fat. 그리고 말이 되나요? 정말? 어떻게 그래?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희망사항에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또 어떤 여자 있었나요? 뭐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으셨네요. 변진섭님께서 So obviously he had a lot of wishes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와 우리 박원희 팀장님 무슨 AI세요? 막 가사를 지금 빵 띄워주시고 와 무슨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가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요. So let's take a read.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o a lady who's able to make the best kimchi fried rice?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왜요? 목젖 껄껄껄 이웃에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매력 포인트인가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A lady who I can meet even though I don't have enough money.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Okay, understandable. Fashionable lady even though they don't, you know, put too much effort into it.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는 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딱딱 소리나게 씹는 거죠.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하시긴 했네요. So I guess he was very specific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우리 선생님께서 썸머 누나가 힌트가 진짜 섭섭하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어우 답답해 그 진섭이 오빠 성이 뭘까요 진섭이 오빠 어우 답답해 꼭 맞추고 싶다라고 looks like you're a little frustrated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힌트 죄송해요 제가 I tried 우리 하진님께서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So that's the first realizing that FT Island actually remade this song. 맞아요.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했고 이 버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 코너가 약간 그런 게 있네. So there is this thing about the segment that we would talk about the original musician that we would kind of leave out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그러니까 너무 원곡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리메이크한 가수도 대단한 가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게 되네요. FT 아일랜드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돌 밴드잖아요. 약간 1세대 아이돌 밴드 like the first generation idol band was FT Island and CN Blue back then. 기본적으로 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막 Day6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밴드, 아이돌 밴드 좀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곡들 막 리메이크도 하고, 곡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yeah,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in 1988 on 변진섭's debut album Like Birds and became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orea late 1980s ballad era. And with its uplifting melody and lyrics about freedom beneath the blue sky, the song remains one of his most beloved classics and a staple of Korean nostalgia. And FT Island released their remake of Like Birds, 새들처럼, back in 2011, so tha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이 리메이크 버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꽤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And as the title track of Memory in FT Island, the band's first remake album. 그래서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새들처럼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So those were some fun facts about this song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버전 들었으니까 변진섭 오빠라는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을 돋구기 위해서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the one and only legend 변진섭.

to reach 26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29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Meanwhile, rain is expected in central inland Gangwon and the northern east coast of Gangwon. The showers should gradually taper off by the evening. As for air quality, fine dust levels are forecast to remain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2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am back, Morning Groovers, and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Remake Rewind. 3998 Morning Groover. 요즘에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빅뱅 노래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캔디도 단지 널 사랑해 이거 완전 H.O.T. O.P.P.A. 노래잖아요. 근데 이거 NCT 드림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아 우리 바우니 팀장님 상처받으실 텐데 H.O.T. 원조 팬으로서 또 빨간 풍선 막 이렇게 흔드셨을 텐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리메이크 리마인드 코너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 맞다 원곡자가 있었지 이러면서 우리 원곡자를 리스펙트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we gotta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s too so that they never get forgotten. 4268 데니 모닝 그룹 아시죠? 운전하느라 정답을 못 보냈어요. 변진섭님의 소년같이 맑고 청량감 있는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라서 자주 듣곤 해요. FT 아일랜드에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원곡이 더 좋답니다. 정차시마다 문자 보내는 거라 힘드네요. 신청곡이 있어요. Jessie J의 Price Tag. 오늘도 행복하세요. So you have to try to make that stop because you're driving, so you can't really send in a message. So you always have to find that right moment. Thank you.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you wanted to send in a message. 얼마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운전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꼭 정면 주시하시고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제 그 변진섭 가수에 대해서 우리 바우리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I'm always excited and kind of interested in finding the person who looks alike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닮은 꼴 찾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변진섭 씨가 그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 선수랑 약간 닮지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베어스 팬분들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 약간 묘하게 좀 닮으신 것 같아서 사진들을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anyways 민준 리나맘 아이고 피디님 H.O.T.는 빨강이 아니고 하얀 풍선이에요. 저도 원조 팬이에요. 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A big apology to all the H.O.T. fans out there. So they use the white balloons, not the red balloons. 아, 이게 하얀색 풍선이 상징이군요. 빨간색 아닌, 빨간색 누구였지? 동방신기였나? 빨간색은? 아, 또 큰일 나는 발언을 막 이렇게 막 책임없는 발언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모르면 가만히 있을게요. 하얀 풍선. 어, 민준 리나맘, you're on the same boat with 박원희 팀장님. 콘서트 많이 가셨나요? 그 현장에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아마 계셨을 텐데. 막 배지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막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H.O.T. 배지 막 이런 거? 막 지금 뭐라 막 써주시고 계신데 막 신나셔가지고 바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아 한참 그 캔디 노래 했을 때 먼지 아이템이 그 손장갑이랑 모자였다고. 아 그건 저도 알죠. 이제 뭔가 그 가수분들이 그 멜빵 바지 같은 거에다가 손장갑 모자 이렇게 하시고 와 겨우 맞췄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리메이크 리와인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같이 추억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and I'm gonna be back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This song is going out to Danny Morning Groover. This is Jessie J featuring B.O.B. Price Tag.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m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들 틈만 나면 메시지 보내주시는군요. 근데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groovers,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그루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세,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attitude 한번 장착해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Groovers,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 그루버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us next Friday. Actually, this coming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도 생방송이죠? At 7 a.m. in the morning. 금요일도 생방송 사수하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1.3 and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원래 1012을 듣고 들으실 예정이었고 듣고 계시면 뭐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죠? 이런 예문을 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another text context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in is when you are required to do something, kind of like a must or have to do something. 뭔가를 we're supposed to call our parents often.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이 뭐 어떤 예정보다는 그 해야 되는 그 뭔가 must나 have to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be suppos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For example, I am supposed to be nice to my wife, but I haven't been able to. 나의 여성분이실 경우는 나의 남편에게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대해줘야 되는데 I haven't been able to.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뭔가 예정의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뭔가 have to.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I'm supposed to를 쓰는 거죠. For example, I'm supposed to eat healthily, right? 뭔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for you know many different reasons, right? But I haven't been able to. 뭐뭐 했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be supposed to. I think when you just hear Americans or you know native speakers talk, right? You will hear a lot of times use them using this expression be supposed to. Of course, I mean they can use very diverse type of expression that means the same thing, like have to, you know, must to do something or are planned to do something, are scheduled to do something.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이 자연스럽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하나 오늘 꼭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베스킨님께서 제가 처음 EFM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영어였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 옛 생각이 나네요. 와, 그렇군요. Of course, a lot of people listen to, tune into 101.2, 101.3 and TBS EFM to learn English, right? The Baskinim says, you know, the reason that I visited EFM for the first time is to study English. And listening to today's broadcast kind of remind me of those times. 맞아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좋은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죠? 하지만 as you know, I speak both English and Korean on this program. And the reason being, a lot of people ask, you know, EFM used to be all English, right? And now you see other hosts, myself and like a Summer PD for Morning Groove, speak sort of bilingually, right? 영어, 한국어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I think in the beginning of the EFM phase, a lot of people found it very difficult to follow if we only speak English. 그냥 영어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약간 챌린징하다. 영어 배우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we made a sort of a strategic, you know, sort of the decision to mix in Korean so that you know, it's kind of easier on your ears.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영어만 했었는데 이제 왜 한국말 같이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So, today's exemplary template expression, you are supposed to do something. I am supposed to be doing something at this moment, but instead, I'm listening to 101.2, 101.3.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조원선, a duet with 존박, 서두르지 말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wiss Sorrow Bounce 였습니다. And the track before that was Shelby Lynn, Wall in Your Heart.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Maybe one more expression, one more stories from our listener, and then close off the first half of the show. 5750님께서, I'm supposed to go to the bathroom right now, but I'm listening to 101.2, 101.3. What am I supposed to do? 와, 한 문장 안에 원킬인데요, 원킬. So, 화장실 가야 되는데 1012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I mean, are you listening to us via the analog radio? 혹시 아날로그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계신가요? If that's not the case, right? I'm sure that you can listen to us via smartphone and your Bluetooth earphone, right? So, take your phone with you to the bathroom and listen to us there. So, if you only have a physical radio that you can listen to us by, right? Then, I don't have an answer for you. 그런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솔직히 방법이 없죠. 그냥 화장실 가는 거는 참으셔야죠.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I think you can hold it in for an hour. 한 시간 정도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하는 라디오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죠? Least you can do. You can do it. 오초공님 농담이고요. 빨리 다녀오시고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 틀어드릴게요. You give me something.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Hit it!
2: 디제이 EQ입니다.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2, let's go. This is 1012-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t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s well at the #1013451.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Today, hump day 2905, meaning hump day EQ 영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So today's expression is be supposed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될 예정인 것 또는 뭐뭐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Haley님 says regarding our template sentence that I gave Haley님 said, I was supposed to listen to 1012-1013 earlier, but I am late to watch a fight in my swimming pool. I see. So you are supposed to be on time listening to 1012-1013, but you are late because you had to watch a fight at the swimming pool. 그렇군요. That is mega interesting. 수영장에서 이제 싸움을 보셨다는 거죠. 원래 이제 1012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 싸움을 또 이제 보시거나 말리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늦게 오셨다. I think that's a good excuse. excuse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러실 만하네요. 1012, 1013이 따위가 뭐라고 수영장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말리셔야 됐었을 테니까요. 그죠? 그자 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소희님께서는 she gave a quote from a movie. It's from a movie, A League of Their Own. Tom Hanks 주연의 영화죠. 아주 one of the most popular baseball game, baseball movie, right?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I heard a lot about the movie.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소희님 says, from the movie, Tom Hanks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It's supposed to be hard. If it wasn't hard, everyone would do it. The hard is what makes it great. 와, 그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았다면은 모두가 다 하겠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대단한 거야. 더 위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와, supposed to be hard. I think he might be talking about winning or basebal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탐 행스가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Another usage of be supposed to. 아까는 지금까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그 사용처가 있습니다. There are more uses.

순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For example, 하나만 예문을 더 드려볼게요.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이 고등학교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로 알려져 있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supposed to 사용합니다. So baseball is supposed to be hard. 또 약간 오늘의 이 2구 영어를 조금 더 넓혀주시는 소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화 이제 마다나 역시 출연한다고 이제 하시면서 마돈나의 노래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This is Madonna, Take a Bow.

0: time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And thank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Hump Day 2905 EQ 영어. 수고하셨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라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주제의 곡들 갖고 왔는데요. As I was, you know, I always look through YouTube and look for really great live rendition of the popular songs. 항상 저는 유튜브 가장 큰 묘미가 이 실황 공연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est thing about YouTube is, you know, uncovering and you know, coming across some of the gems, so to speak, in as a live performance of already a popular song.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들의 이 공연 버전을 준비했는데, first track is by Adele, Someone Like You인데요. It's a 2011 performance. It was live done at the Royal Albert Hall. Actually, this version was released as a live album and a DVD as well. And as you know, this song, Someone Like You, became one of the defining breakup songs of 2010s. 너무도 유명한 곡이니까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Adele, this is live from the Royal Albert Hall in 2011, Someone Like You.
1: This is Someone Like You for him.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안 주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Anyways, we're live, everyone.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there too.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Coco Morning Groover, 상민 Morning Groover, 항상 Early Bird Morning Groover들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at is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Morning Groover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a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 최근에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저는 항상 뭔가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지각하면 안 된대.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배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꼭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I wasn't late.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아, 이럴 때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 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와,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못하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좀 답답해 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갔어요.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이라고 하셨네요. 아,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더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 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 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이러는데 보조석에서 잘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와. 남편이 졸음 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were trying to,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 알아서 잠깐만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더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아, 싫어. 막, 아, 몰라. 나할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Poynin Radio on View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 그룹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a song.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 예,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길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마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you know,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응시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으러 갈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You know, sometimes we would be like, you know,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ll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킨 거지? 나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You know,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You know,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Onni,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박은희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iewable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은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은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은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해 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송 브레이크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nna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3중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아,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로 내려놓거나 아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아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So from what I remember, 조국's puppies, their names are 우리 and 둘이, right? 우리 둘이였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종종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강아지 되게 좋아하니까요.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frustrating moments later on. 계속해서 우리 좀 최근에 답답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his is Pods 겁쟁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Groove.
1: Hello and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And we are also on Viewable Radio. 생방송으로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는 라디오도 켜두었으니까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and drivers in the car ahead who don't even move even though traffic light has changed because they are lost in thought. This is a world where some real justice is needed.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최근이 아니라 이런 일상은 늘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막 운전하면서도 스피커 빵빵빵빵 I'm motivating 막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BGM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막 시끄러워 막 무슨 정치 막 경제 막 이런 거 막 어쩌고저쩌고 이게 막 화가 빡 나는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in within like 3 seconds, you'll be like, bang!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빵!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딴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은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신디 라퍼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You're a very down to earth person who has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돌아가지고 잘못 봤는데. But the World Cup is coming up, everyone. So we are all going to cheer for our team. 우리 또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감이 나시나요? 뭐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드컵 경기 보면서 또 하나가 되고, 우리 Let's go together. 또 응원하는 날이 오겠죠?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 있거든요.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0: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o this segmen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리메이크와 원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마구마구 함께 넘나들어 볼까요? So here, I'm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Very simple. You just gotta guess, and that's it.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r original artist and fun facts, just your thoughts about them, and so on.
1: 노래 한 곡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그런 지식을 막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fun fact, 그리고 원곡 가수에 대한 뭐 추억, 다양한 생각 자유롭게 또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음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원곡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today's remake song will be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FDR Land 새들처럼 들어볼 겁니다. And obviously this is the remake version. FT Island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죠. 새들처럼 원곡자는 따로 있어요. So obviously there is an original musician for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So take a gues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 알바생들께서 열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Some of you who still are lost, I'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because I am kind summer. 또 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 원곡자 가수의 분의 성을 빼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딱 한 글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분의 이름 중에서 성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섭섭하네요.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0: And of course, for foreign listeners, I'm going to provide you another hint that is an English version. Okay, so here is your biggest hint. The musician's names, initials, are not BTS, but BJS. How about that? Ooh!
1: 이니셜이 BTS가 아닌 BJS예요. 네. 누굴까요? 원곡자가.
0: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1: 이용기 씨가 생각나나요? 땡! 원곡자는 따로 있으니까 원곡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0: Alright, while waiting for all of your smart guesses,
1: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지식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요.
0: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T Island, 새들처럼.

듣기만 해도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노래.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FT Island. And your job wa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제가 힌트 매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Okay, let's read your messages, read your guesses from now on. 3998 Morning River. 둘리라는 별명도 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신 변진섭 가수님 오늘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약간 둘리 닮으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군요. 열이 버거 왜 이렇게 자꾸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할 때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변진섭 이제 맞습니다. So 변진섭 was the answer, the legend, right?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293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2959 also said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and they added on 변진섭님의 희망사항이 유행했을 때 썸머피디님은 아직 세상에 안 나오셨죠? 아버지뻘 되실 듯 이라고 해주셨고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1989년에 이 희망사항이 발매됐다고 적어주셨네요. 66년생이시면 제 아버지뻘이 맞네요. 저희 아버지가 59년생, 어머니가 63년생이니까 거의 아버지뻘이네요. 그래도 이 노래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Summer! 이 노래 아니에요? 그쵸?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변진섭 씨였습니다. 이 변진섭 씨 그래도 저 너무 레전드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발라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막 자리 잡지 않고 막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가 변진섭 가수라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나가수에도 많이 나오셨고 So since he's a legend even though he's a singer from the 80s I am very aware of this musician.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시고 이렇게 또 뮤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뮤지션에 대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So this segment is all about discussing and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this musician. 우리 3151 Morning Groover 진짜 섭섭한 변진섭 오빠 꺄 오랜만에 우리 오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like that hint right there, right? 오빠라고 하셨는데 나름 팬이셨구나. 근데 진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popular he was back in the days and still is because he is touring around Korea. 지금 현재 전국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이제 투어를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 레전드라는 뜻인 거죠. 해피라이프님,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찾으셨던 분이요. 아, so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lyrics. So even though a lady eats a lot, he wishes for someone who wouldn't get fat. 그리고 말이 되나요? 정말? 어떻게 그래?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희망사항에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또 어떤 여자 있었나요?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으셨네요, 변진섭님께서. So obviously he had a lot of wishes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와, 우리 박원희 팀장님 무슨 AI세요? 막 가사를 지금 빵 띄워주시고, 와, 무슨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가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요. So let's take a read.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o a lady who's able to make the best kimchi fried rice?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왜요? 목젖 껄껄껄 이웃에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매력 포인트인가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A lady who I can meet even though I don't have enough money.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Okay, understandable. Fashionable lady even though they don't you know, put too much effort into it.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딱딱 소리나게 씹는 거죠.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하시긴 했네요. So I guess he was very specific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우리 선생님께서 썸머 누나가 힌트가 진짜 섭섭하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어우 답답해. 그 진섭이 오빠 성이 뭘까요? 진섭이 오빠 어우 답답해. 꼭 맞추고 싶다라고. Looks like you're a little frustrated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힌트 죄송해요. I tried. 우리 하진님께서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 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So that's the first realizing that FT Island actually remade this song. 맞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 했고 이 버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 코너가 약간 그런 게 있네. So there is this thing about the segment that we would talk about the original musician that we would kind of leave out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그러니까 너무 원곡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리메이크한 가수도 대단한 가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게 되네요. FT 아일랜드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돌 밴드잖아요. 약간 1세대 아이돌 밴드 like the first generation idol band was FT Island and CN Blue back then. 기본적으로 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막 데이식스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밴드, 아이돌 밴드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곡들 막 리메이크도 하고 곡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yeah,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in 1988 on 변진섭's debut album, Like Birds, and became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orea late 1980s ballad era. And with its uplifting melody and lyrics about freedom beneath the blue sky, the song remains one of his most beloved classics and a staple of Korean nostalgia. And FT Island released their remake of Like Birds, 새들처럼, back in 2011. So tha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이 리메이크 버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꽤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And as the title track of Memory in FT Island, the band's first remake album. 그래서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새들처럼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So those were some fun facts about this song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버전 들었으니까 변진섭 오빠라는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의 돋구기 위해서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the one and only legend 변진섭.

되게 많으시고, 아, 우리 바우니 팀장님 상처받으실 텐데, HOT 원조 팬으로서 또 빨간 풍선 막 이렇게 흔드셨을 텐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리메이크 리마인드 코너,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 맞다, 원곡자가 있었지, 이러면서 우리 원곡자를 리스펙트 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we gotta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s too, so that they never get forgotten. 4268, 데니 모닝 그룹 아시죠? 운전하느라 정답을 못 보냈어요. 변진섭님의 소년같이 맑고 청량감 있는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라서 자주 듣곤 해요. FT 아일랜드에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원곡이 더 좋답니다. 정차시마다 문자 보내는 거라 힘드네요. 신청곡이 있어요. 제시 제이의 Price Tag. 오늘도 행복하세요. So you have to try to make that stop because you're driving, so you can't really send in a message. So you always have to find that right moment. Thank you.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you wanted to send in a message. 얼마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운전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꼭 정면 주시하시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제 그 변진섭 가수에 대해서 우리 바구리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I'm always excited and kind of interested in finding the person who looks alike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닮은 꼴 찾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변진섭 씨가 그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 선수랑 약간 닮지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베어스 팬분들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묘하게 좀 닮으신 것 같아서 사진들을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Anyways. 민준 리나맘, 아이고. 피디님, HOT는 빨강이 아니고 하얀 풍선이에요. 저도 원조 팬이에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A big apology to all the HOT fans out there. So they use the white balloons, not the red balloons. 아, 이게 하얀색 풍선이 상징이군요. 빨간색 아니, 빨간색 누구였지? 동방신기였나? 빨간색을. 아, 또 큰일 나는 발언을 막 이렇게 막 책임없는 발언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모르면 가만히 있을게요. 하얀 풍선. 민준 리나맘, You're on the same boat with 박원희 팀장님. 콘서트 많이 가셨나요? 그 현장에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아마 계셨을 텐데. 막 배지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막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HOT 배지 막 이런 거? 막 지금 뭐라 뭐라 막 써주시고 계신데 막 신나셔가지고 바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아 한참 그 캔디 노래 했을 때 먼지 아이템이 그 손장갑이랑 모자였다고. 아 그건 저도 알죠. 이제 뭔가 그 가수분들이 그 멜빵 바지 같은 거에다가 손장갑 모자 이렇게 하시고 와 겨우 맞췄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리메이크 리와인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같이 추억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and I'm gonna be back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This song is going out to Denny Morning Groover. This is Jessie J featuring B.O.B. Price Tag.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ilometers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들 틈만 나면은 메시지 보내주시는 건요.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groovers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그루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세,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attitude 한번 장착해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Groovers,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 그루버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us next Friday. Actually, this coming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도 생방송이죠? At 7 a.m. in the morning. 금요일도 생방송 사수하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Jason Isbell and the 400 Unit Midnight Train to Georgia featuring John Paul White and Brittany Spencer was a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It's an original song by Gladys Knight and a nice remake, huh, by Jason Isbell. So talking about today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EQ 영어. So today's expression is be supposed to do something. So I narrow it down to two meanings that people often use the expression for. 첫 번째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는 것.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So that kind of applies to our exemplary sentence today. So I'm supposed to do something at this moment. So I'm supposed to be working. I'm supposed to be, working out right now, but I am instead listening to 101.2, 101.3.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방송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Or were you supposed to be listening to 101.2, 101.3, and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원래 1011을 듣고 들으실 예정이었고 듣고 계시면 뭐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죠? 이런 예문을 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another context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in is when you are required to do something, kind of like a must or have to do something. 뭔가를 we're supposed to call our parents often.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이 어떤 예정보다는 그 해야 되는 그 뭔가 must나 have to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be suppos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For example, I am supposed to be nice to my wife, but I haven't been able to. 나의 여성분이실 경우는 나의 남편에게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대해줘야 되는데, I haven't been able to.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뭔가 예정의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뭔가 have to.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I'm supposed to를 쓰는 거죠. For example, I'm supposed to eat healthily, right? 뭔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for many different reasons, right? But I haven't been able to. 뭐뭐 했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be supposed to. I think when you just hear Americans or native speakers talk, right? You will hear a lot of times them using this expression, be supposed to. Of course, I mean they can use very diverse type of expression that means the same thing, like have to, must to do something, or are planned to do something, are scheduled to do something.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이 자연스럽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하나 오늘 꼭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베스킨님께서 제가 처음 EFM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영어였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 옛 생각이 나네요. 와, 그렇군요. Of course, a lot of people tune into 101.2, 101.3 and TBS EFM to learn English, right? And the Baskinim says, the reason that I visited EFM for the first time is to study English, and listening to today's broadcast kind of remind me of those times. 맞아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좋은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as you know, I speak both English and Korean on this program, and the reason being, a lot of people ask, EFM used to be all English, right? And now, you see other hosts, myself and like a Summer PD for Morning Groove speak sort of bilingually, right? 영어, 한국어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I think. In the beginning of the EFM phase, a lot of people found it very difficult to follow if we only speak English. 그냥 영어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약간 챌린징하다. 영어 배우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we made a sort of a strategic, you know, sort of the decision to mix in Korean so that you know, it's kind of easier on your ears.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영어만 했었는데 이제 왜 한국말 같이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So, today's exemplary template expression. You are supposed to do something. I am supposed to be doing something at this moment, but instead, I'm listening to 101.2, 101.3.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조원선, a duet with 존박, 서두르지 말아요.

Sweet Sorrow Bounce였습니다. And the track before that was Shelby Lynn, Wall in Your Heart.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Maybe one more expression, one more stories from our listener, and then close off the first half of the show. 5750님께서 I'm supposed to go to the bathroom right now, but I'm listening to 101.2, 101.3. What am I supposed to do? 와, 한 문장 안에 원킬인데요, 원킬. So, 화장실 가야 되는데 1012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I mean, are you listening to us via the analog radio? 혹시 아날로그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계신가요? If that's not the case, right? I'm sure that you can listen to us via smartphone and your Bluetooth earphone, right? So take your phone with you to the bathroom and listen to us there. So if you only have a physical radio that you can listen to us by, right? Then I don't have an answer for you. 그런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솔직히 방법이 없죠. 그냥 화장실 가는 거는 참으셔야죠.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I think you can hold it in for an hour. 한 시간 정도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하는 라디오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죠? Least you can do. You can do it. 오초공님 농담이고요. 빨리 다녀오시고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 틀어드릴게요. You give me something.

You can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s well at the #1013451.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Today, hump day 2905, meaning hump day EQ 영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So today's expression is be supposed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될 예정인 것 또는 뭐뭐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Haley님 says regarding our template sentence that I gave was said that Haley님 said I was supposed to listen to 101.2/101.3 earlier, but I am late to watch a fight in my swimming pool. I see. So you are supposed to be on time listening to 101.2/101.3, but you are late because you had to watch a fight at the swimming pool. 그렇군요. That is mega interesting. 수영장에서 이제 싸움을 보셨다는 거죠. 원래 이제 1012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 싸움을 또 이제 보시거나 말리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늦게 오셨다. I think that's a good excuse. excuse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러실 만하네요. 1012, 1013이 따위가 뭐라고 수영장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말리셔야 됐었을 테니까요. 그죠? 그죠? 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소희님께서는 she gave a quote from a movie. It's from a movie, A League of Their Own. Tom Hanks 주연의 영화죠. 아주 one of the most popular baseball game, baseball movie, right?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I heard a lot about the movie.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소희님 says from the movie, Tom Hanks. 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It's supposed to be hard. If it wasn't hard, everyone would do it. The hard is what makes it great. 와, 그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았다면은 모두가 다 하겠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대단한 거야. 더 위대한 거야라고 이렇게 Wow, supposed to be hard. I think he might be talking about, you know, winning or basebal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톰 행스가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One of another usage of be supposed to, 아까는 지금까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그 사용처가 있습니다. There are more usages of this expression.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일 것이다. 예상 또는 뭐뭐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를 사용할 때도 이 표현할 때도 be supposed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he's supposed to be a genius. 그 사람 천재로 알려져 있다. He's supposed to be a genius. 아니면 the restaurant is supposed to be the best in town. 그 식당이 이 동네 최고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It's supposed to be hard. 그러니까 야구란 운동이 워낙에 그냥 어려운 운동이다.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워낙에 그런 운동이다. 이라는 얘기겠죠. 조금 이 굉장히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For example, 하나만 예문을 더 드려볼게요.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High school math is supposed to be difficult. 이 고등학교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 supposed to 사용합니다. So baseball is supposed to be hard. 또 약간 오늘의 이 2구 영어를 조금 더 넓혀주시는 소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화 이제 마다나 역시 출연한다고 이제 하시면서 마돈나의 노래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This is Madonna, Take a Bow.

0: time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Apologies for that. So a little head start for Music Boutique today. Thank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Hump Day 2905 EQ 영어. 수고하셨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라고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주제의 곡들 갖고 왔는데요. As I was, you know, I always look through YouTube and look for really great live rendition of the popular songs. 항상 저는 유튜브 가장 큰 묘미가 이 실황 공연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가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est thing about YouTube is, you know, uncovering and you know, coming across some of the gems, so to speak, in as a live performance of already a popular song.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곡들의 이 공연 버전을 준비했는데, first track is by Adele, Someone Like You인데요. It's a 2011 performance. It was live done at the Royal Albert Hall. Actually, this version was released as a live album and a DVD as well. And as you know, this song, Someone Like You, became one of the defining breakup songs of 2010s. 너무도 유명한 곡이니까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Adele, this is live from the Royal Albert Hall in 2011, Someone Like You.
1: This is Someone Like You for him.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That was Survivor, Eye of the Tiger. Are you guys all starting your morning with the Eye of a Tiger or Eye of a Cat, Eye of a Puppy? 여러분들, 오늘 아침 호랑이의 눈빛으로 그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Morning Groove. Welcome,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l. Now, let me go back to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thing quite interesting.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직장인의 기력 등급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100일 경우에는 어젯밤부터 출근이 기다려진다. 이런 거고, 70레벨 정도면은 저녁 회식이 좀 가능한 정도, 50은 상사의 농담에,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좀 웃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한 10으로 내려오잖아요. 커피 없이는 모니터를 쳐다볼 수 없는 지경인 거죠. 그리고 0은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So those were mentioned in our opening today. But what about level 100? 100 같은 경우에는 100등급은 실존 인물인지 좀 의심이 들었어요. 뭔가 어젯밤부터 출근이 막 기다려지고 나 내일 출근하는 거야? Am I going to work tomorrow? Oh my god, I'm so excited. I'm gonna just sleep early so that I can have a bright, bright day to start with. 이런 경우? 뭐 저는 그래요. 모닝그룹 하는 날만큼은 진짜 좀 그렇거든요. 9시부터 탁 누우면서 일찍 자서 내일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으로 모닝그룹을 시작해야지.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다른 일할 때는 솔직히 여러분 좀 별로예요. 저도 하기 싫어요. But I wonder what you guys think about this opening. 여러분은 이제 직장인 기력 등급 몇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들 좀 0만큼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출발해 볼게요. You are tuned into the most fabulous radio show, Morning Groove. That is right.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everyone. If you have that K-Talk app, 카톡 어플에서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알바생들이 환영을 해드릴 거예요. So take advantage of that. Also, we've got many, many options. Now let me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반장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반가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피디님 주말에 배드민턴 잘 치고 오셨나요? 라고 해주셨고 배드민턴 이모티콘도 있네요. 와, 신기하다. 너무 귀여운데요? But anyways, yeah, I'm into badminton these days. And yes, I've done my badminton workout last weekend also. I've been doing it pretty consistently so far. It's been like 3 weeks only, but I have been very consistent so far. 한 3주 정도 이제 배드민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주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I've actually got a question for you guys. 혹시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여쭙는데, 제가 랠리를 잘하면은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할수 있거든요? 잘하는 편인가요? 알고 싶었어요. So, yeah, I think my max rally is from like 30 to 40. So, I wonder if I'm doing a good job or not. 뭐, 사람들이, 와, 어떻게 30번, 40번.

랠리 라지코 되게 잘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생색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마추어 끼리 찌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So if you are a badminton expert, let me know. I wanna know. 우리 해피라이프님 오셨어요? Good morning, morning groupers. 모닝 그루브 들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요. 완벽한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닝 그루브 안 들으시고 하루 왜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쵸? 왜안 들으세요라고 여쭙고 싶었어요. 아시죠? 제 맘? 상민님, 굿모닝, 모닝 그루버. 상민님, 반갑습니다. 워터탱크, 오늘도 활기차게. 그래요. 활기차서 활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제가 시작해드릴게요. 코코님, 닥터 페이퍼, all of you, good morning. So many of you guys are here. 여러분들, 아침 꽤나 부지런하게 시작하고 계시네요.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1 드리도록 하겠어요. 100까지 받으시려면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We've got no time to waste, so let's now move on ahead to MG Q&A.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Our part-time as focus because I'm going to throw you guys today's major theme, today's question, so that you can answer. 우리 모닝 그룹버드 알바생들 집중해 주세요. Here goes today's question. All right,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an energy boost? 여러분들 우리 기력 없을 때 땡기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막 살아나는 음식.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food today. Long time no food talk, right?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 나 좀 피곤해. 아, 나 기력 좀 보충하려고 이것 좀 먹어야겠어. 싶은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guess my answer for this question, my go-to food when I need an energy boost is definitely like 100% 삼계탕. 제가 삼계탕을 사실 좋아하기 시작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I think I started to actually quite enjoy having 삼계탕 about a year ago. 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먹긴 먹는데 막 찾아 먹진 않는 편. So I wasn't really fond of 삼계탕 at all. But then like I went to this one 삼계탕 restaurant in 여의도 and it was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삼계탕s that I had before. It was quite creamy, like a soup-based 삼계탕, and that was really, really, really great.
1: 그 뭔가 이렇게 삼계탕은 이렇게 투명한 물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그 크림 스프 같이 되게 크리미한 삼계탕 집이었어요.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뚝배기에 빵꾸날 정도로 막 벌컥벌컥 막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기력이 딸리면은 저는 그거를 먹으러 갑니다. 네. 특정한 삼계탕 브랜드인데 뭐 브랜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I cannot mention the brand of that 삼계탕 place. What else do I have? 뭐 요즘엔 뭐 냉면이죠. 일주일에 뭐 냉면 한 번 정도는 꼭 먹는 것 같은데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함흥냉면도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에 함흥냉면을 더 좋아하긴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함흥냉면집을 갔거든요, 오랜만에. 아, 근데 역시 평양냉면만 못하네. 약간 그런 평냉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냉면인 것 같고. There's this like really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So basically there are two types of 냉면. 평양냉면 and 함흥냉면. But those who are in favor of 평양냉면, like they have like such high like they self-esteem about 평양냉면 somehow. 꼭 평양냉면 드시는 분들은 꼭 요란스럽게 드시더라고요. 평양냉면 그 부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아 너가 그 평양냉면 맛을 모르네 막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 있죠. But anyways, those are my energy boosters, everyone. 저한테는 이제 기력 없을 때는 무조건 삼계탕과 평양냉면인 것 같아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어떠실까? 그 설마 그 마라탕일? 아 진짜 마 제가 치인 거 보고 마라탕 허거 자극적인 그런 MSG 가득가득한 그런 걸 좀 드셔야지 이제 스트레스가 좀 날라가시나 봐요. 아 또 건강 생각하셔야 되는데 에 무조건 에 뭐 물어볼 필요가 없었.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또 우리 박은혜 팀장님 제가 기력 보충 해드려야 되니까 마라탕 한번 사드릴게요. 네, 푸짐하게 드세요. Alright, morning groupers, let me know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an energy boost. 기력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남는 음식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Alright, this is The Final Countdown by Europe.

going back to today's topic,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nergy booster, when you need some extra energy, when you need to, you know, pump up your energy, what is your go-to food? 여러분들, 아, 기력 달려. 아, 피곤해. 아, 기력 보충제로 이것 좀 먹어야겠다 싶은 그런 기력 보충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Welcome, welcome, 어서오세요. Bienvenido. 우리 107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따라란. K 직장인 출근 에너지 레벨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그 에너지 레벨 말씀드렸는데 5 정도 되면은 거의... 거의 최하위인데요. 아, 어쩌다가 또 레벨 5까지 떨어졌어요. 커피는 진짜 생명수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웃으면서 출근합니다. Aespa의 Next Level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feels like my energy level as a K-worker on the way to work is around 5 only. Coffee is literally the water of life, but thanks to you, I'm heading to work with a smile. 좋아요. For the rest of 2 hours until 9 o'clock this morning, I hope your energy level to boost up until... Okay, 100 is quite like... it's way too high for you. So let's just put it like 20. 한 100은 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한 20 정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올려! 우리 얼짱님께서 MGQ&A 답을 보내주셨네요. 저는요, 여름에는 콩국수입니다. 안 좋아하던 음식인데 주기적으로 수혈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랑 잘 논의해서 TBS에도 좋은 날, 웃는 날 오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넘치는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for me, it is cold soybean noodle soup in the summer. I used to dislike it, but now I absolutely need it periodically like a blood transfusion. I hope things to go well with the discussion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 that good days and good days of laughter come to TBS soon. Well, first of all, talking about 콩국수. 콩국수는 여름에 꼭 찾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마니아들 있잖아요. 마니아들은 겨울에도 콩국수를 드십니다. 우리 얼짱님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저는 겨울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전 좀 이렇게 콩국수 같이 간이 좀 많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담백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점점 멀어져. 박은혜 팀장님과 멀어져. 취향이 이렇게 멀어지나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TBS 응원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잘 논의하여가지고 뭐 협의할 부분도 협의하고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오가면서 좀 TBS에 좋은 앞날이 있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TBS 파이팅!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진짜 간이고 쫄기고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Anyways, morning gi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xtra energy.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play a song requested by our new morning giver 1076, Aespa, Next Level.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쿡 모닝 그룹어께서 써머 PD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활기찬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신가요? 아니면 퇴근 중이신가요? 어디 가시든 어디 계시든 안전운전 필수. 우리 영신이 모닝 그룹어 써머 PD님 굿모닝 반갑습니다. 리 모닝 그룹어 said, 뭐지? 금요일만 생방송 아니었어요? 일찍 출근하다가 듣게 되네요. 이제부터 채널 고정! 맞아요. 매직! 생방송 매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또 마법 같은 생방송이 오늘도 찾아왔답니다. So if you are confused, we're going live 3 times a week, everyone.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지 않게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월수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유후! 매일매일 생방송하는 그날까지 달려 달려 이런 마음으로 We're gonna b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Korean time, in case you're a listener listening from abroad. 리 모닝 그룹어,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이제, 아, 생방송인 거 알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또, 온갖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감사, 감사. Okay, so let's continue talking about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xtra energy. 기력이 없을 때, 내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찾게 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매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저는 추어탕, 그리고 해물 누룽지탕, 에너지 떨어질 때 먹으러 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너무 좋죠. 추어탕이랑 해물 누룽지탕, 이런 거. It contains a lot of protein, obviously. It's pretty hot, but maybe like once you sweat while having that hot soup during summertime, you would feel extra light afterwards, doesn't it? 뭔가 그 가벼워지는 그 특유의 느낌 있나요? 막 음식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쫙 이게 땀을 쫙 빼고 나서 배 똥똥 치면서 이제 식당 밖으로 나오면 뭔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맞나? 배가 채워지니까 더 무거워지나? 어쨌든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요. A new morning groover also responded. 우리 신규 알바생 오셨군요. 알바 면접 전형은 잘 통과하셨어요? 아, 이거 알바생 되기 쉽지 않은데 또 무사 통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New listeners will probably wonder what is she talking about? 나 그냥 문자 보냈는데 뭐라는 거야? 이럴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듣다 보시면 아십니다. So according to 7277 morning groover. 저는요, 눈밑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면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먹으러 가요. 다음날 가뿐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두 힘찬 한주 되세요.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틀어주세요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When my under eye starts twitching, I go and eat spicy stir-fried octopus, 낙지볶음, which is said to be strong enough to pick up a fallen ox.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낙지볶음을 먹으면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 이게 실제 뭐 있는 말인가? 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예. 낙지볶음도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매콤한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네. 우리 바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력 달릴 때는 역시 한국인들은 매운맛인가요? 밖에서 팀장님 표정이 너무 압권이어서 그렇지 말지 그렇고 말고 막 이런 표정이셨는데 역시 우리는 한국인 피못 속여요, 그죠? Alright, welcome new morning groover 7277. 우리 이제 알바생이 된 기념으로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an energy boost?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면서도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This is Bruno Mars, I Just Might.

And that wa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줄무늬 모닝 그루버, 굿모닝,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Hope your days will be filled with good news all the time. 그러게요. 뭐, 현실이 참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그쵸? 우리 인생은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아, 특히 TBS에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좋은 소식만 많이 있길 바라면서 응원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님 감사합니다. Okay, now going back to our MG Q&A.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that extra energy, when you're exhausted and tired. 좀 너무 힘이 딸리고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막 살아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ah and Ryan's mom,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우와, 너무 반가워요. 저의 소울푸드는 도가니탕이요. 덕분에 긍정 에너지 한가득 받고 오늘 하루 시작할게요. Good morning. It is so wonderful to hear from you. For me, my ultimate soul food has to be 도가니탕. I guess oxney bone soup. 아, 도가니탕 좀 쉽지 않은 레벨의 음식인데, 그쵸? 이거 아무나 못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드시긴 하는데 막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마니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도가니탕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막 만들어 드시기도 하세요. 이거 먹으면 약간 그 뜨끈한 또 이제 그 뭔가 칼슘 덩어리일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참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사골 우려내고 막 도가니탕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성이 들어간 그런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쵸? 웬만한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 기력이 안 생길 수가 없다. Yeah, I have this pride about Korean K-food. You know, so many of Korean food is related to like being healthy. It gives you a lot of energy for sure. So try them. Try 도가니탕, 곰탕, 추어탕, whatever. There's just so many good food out there if you're a foreign listener. 우리 체니 송 모닝 그룹어 생방송 선물이네요. 선물 감사합니다. 어제 굴 국밥 먹고 왔어요. 나름 보양식이요. 모닝 그루버. 굴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모닝 그루버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네요. So I guess you call that oyster soup. 아, 굴국밥도 완전 진짜 그 맑은 그 국물. 그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도 굴국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굴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약간 해산물녀예요. 그래서 해산물 바닷속에 사는 것 중에 제가 싫어하는 거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뭐 개불, 굴, 문어, 해삼, 멍게, 돌멍게, 굴막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굴국밥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찬이 썽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디서 드셨을까요? 굴국밥 잘하는 집 가서 드셔야 될 텐데.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사뚜기 모닝 그룹어. 사뚜기의 기력 회복 음식은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10년 전에 4년 정도 칼국수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랑 정말 힘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my food for recovering energy is 바지락 칼국수. I guess clan made noodle soup. About 10 years ago, I ran a kalguksu restaurant for about 4 years, and I still remember how incredibly difficult and hard it was, and how much my wife and I struggled back then. Now it has become my absolute favorite food. 보통 이렇게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러면 바지락 칼국수 막 꼴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바지락 칼국수가 여전히 소울푸드로 이렇게 기력 회복 음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군요. 어쨌든 뭐 힘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많이 담긴 그런 음식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한테는 식당 요식업 운영 진짜 쉽지 않을 텐데 4년 동안 하셨으면 꽤나 오랫동안 하셨네요. 이 칼국수는 말이죠. 김치가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칼국수 맛집은 김치 맛집이기도 하잖아요. So you gotta have like a really, really good quality of kimchi when it comes to running a 칼국수 restaurant because they go perfect together. Like, it's like the perfect combination. No matter what. 진짜 뭐 김치랑 칼국수 좋아한 만큼 더 좋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 김치가 완전 킥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2048 모닝그룹어, 저는 냉면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수줍게 또 문자를 남기고 가셨네요. 냉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들 지금 찾아야 될 텐데, 의외로 냉면 문자가 별로 안 오네요? 그쵸? 다들 냉면 얘기하실 줄 알고 냉면 노래 준비해놨었는데, 오케이. 안 들게요.
그 냉면, you gotta be specific when it comes to responding 냉면, okay? 평양파, 이제 그 뭐냐, 함흥파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까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비빔냉면을 전혀 안 드세요. 무조건 물냉면, 그죠, 그죠? 절레절레 막 밖에서 하시는데 그 비빔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함흥냉면을 먹으면 무조건 비냉을 먹거든요? 근데, 아, 비냉? 국물이 없는 면이라? 막 약간 그렇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when it comes to eating 평양냉면 or just other 냉면, she would have this like soup based 양념이 싫다고 하시네요. 양념 마라도 양념 아닌가요? 그 하긴 그 국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맛이 있으니까 약간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수프도 다 양념 베이스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력 부스터, 기력을 막 회복시켜주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And I'm gonna be back with a segment, 또 코너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I hope you guys stay tuned because the next hour is going to be more fun. Okay, here is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and Mirai, I Just Fall in Love Again.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Come on in, come on in.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three times a week, hoping to go live every single day in the near future. All right, now going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an energy boost?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속초 다녀오고 오늘 좀 늦잠 잤어요. 바닷가가 벌써 개장했더라고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입소문 탄 카페에 주차 대란까지. 그래도 바다 보고 오니 좋았어요. 저의 소울푸드는 수제비예요. 평소에는 잘 안 땡기는데 아프거나 컨디션 난조, 입맛이 없을 때 수제비 먹고 기운이 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찾게 됩니다. 미카의 popular song 신청해봅니다. So I went to Sokcho yesterday and overslept a bit today. The beaches were already open and I'm not sure if it was just a place I borrowed by word of mouth, but it was still great to see the ocean.
2: 아, 또 속초 여행 다녀오셨구나. 뭐 한 1박 2박 이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진짜 주말에는 사실 속초든 어디든 강릉이든 어딜 가도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부산 다녀오셨는데 사람 많았나요, 부산에?
1: 사람 와 막 엄청 많았다고 하시네요. 아, 또 기빨리셨겠네. 우리 박원희 팀장님 어떡해요. 그래도 바다를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속이 팍 트이고 기분도 좋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 바다 냄새며 you get to enjoy those seafood. I guess that is one beauty of Korean beaches that are out there.
2: 우리 한국 바다는 외국 바다랑 되게 그 뷰가 다르잖아요.
1: We have a total different scenery.
2: 우리는 이제 또 해산물을 막 이제 즐겨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바다 곳곳에는 횟집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외국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1: You can't see this elsewhere outside Korea. And I'm very proud of it as a seafood lover.
2: 그래서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산물도 많이 드셨나 해서 우리 체육부장님. 머리 식히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좋죠. 사람 많아도 일단 놀러가면 좋잖아요. 수제비가 또 이제 기운 나는 음식이라고 하셨네요. 이 손수제비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이게 그 시중에서 파는 수제비 말고 직접 반죽해가지고 그 밀대로 살짝 그 밀어가지고 얇게 부친 그 수제비 진짜 푹 익혀가지고 그 감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푹푹 이렇게 뽀개지는 감자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But be careful, it's extra hot. 그래서 막 아 뜨거, 아 뜨거 막 이러면서 막 먹어야 되는 그 수제비. 저도 좋아합니다. 켄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오늘 주제 듣고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음식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맛있고 먹으면 막 힘나고 그러셨네요.
1: So thinking about today's topic, I don't think I have any particular food that boosts my energy because I can practically eat anything. Everything is so tasty.
2: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아무거나 다 좋아해 라고 해서 솔직히 의심이 갈 수가 있는데 진짜 아무거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든 잘 드시고. 근데 저는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너무 좋아요. 그냥 옆에서 내 친구나 뭐 제 지인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1: Doesn't the food taste extra better if you have someone who's really enjoying the food right next to you?
2: 저는 좀 그래요. 그런 거 영향을 좀 받나 봐요.
1: Like, think about it. Let's just say that if you went to a 5-star restaurant and the people in front of you would be like, 이거 뭐야? 이거 비싼데 이게 맛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 맛이 반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 이런 분들이랑 밥 먹고 싶어요. 우리 캔 모닝그룹은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에너지 빵빵 부스트하시길 바랍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We have a new segment.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게스트가 읽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게스트 있어요. Our guest will be reading out a lyric for you. That is a segment that was newly released last week. Lyrics gone wrong, so we're gonna be back for that after playing a song for our one and only 체육부장님. This is Mika, popular song.

0: famous lyrics cross the border and completely lose their dignity? Can you recognize your favorite song after it survives our questionable translation skill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egment,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go through the translator and never come back the same. 자, 새로운 코너인데요. 지난주부터 선보였던 코너예요. 지금부터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분은 노래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온 게스트거든요. 읽어드리고 바로 빠질 겁니다. 팝송은 한국어로, 한국 노래는 또 영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께서는요, 이 고급진 우리 게스트의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Very simple.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guest will read you some song lyrics. Pop songs will be read in Korean, and Korean songs will be read in English.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carefully to that premium quality narration and guess the song title. Last week, for example, we have Donald Trump joining us in the studio. I love Melania Trump. 막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가사를 읽어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분 섭외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It was not easy to cast this person because this person is like all over those like YouTube videos. 요즘에는 좀 쇼츠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라서 섭외하기에 힘들었는데. 모닝그루브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한다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So she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크리스티나,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께서 이제 가사를 열심히 읽어드릴 거예요. 오셨나요? 아,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listen up very carefully.
1: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그렇구나.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예쁘구나. 영어 할게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그렇구나.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막 보이는구나. 참 좋구나.
0: 왜 이렇게 길지?
1: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0: Thank you, Christina.
1: 끝났구나.
0: 네, 이제 가셨어요. 생각보다 가사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또 이제 썸머가 돌아왔어요. I'm back,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notice? 여러분들,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가사 못 들으신 거 아니죠? 이거 또 오라 그러고 이러면 곤란해요. 네, 다시 읽어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소환해 주시 마시고요. 우리 서비님께서 게스트 기대됩니다 했는데, 서비님, did you actually listen to the lyrics? 우리 리님께서 똑같다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왔다 갔었다니까요. So she was really here.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데. 자, 이 노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K-Talk open chat room and als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live on YouTube. 또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시고요. 서비님께서 와우, 진짜 오셨구나.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자꾸 이렇게 그러시구나만 보면은 이렇게 읽고 싶어져요, 이제는. 아,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아, thank you, thank you. It was all Christina, you know? Big respect to Christina예요. Alright, morning groupers. 자, 제가 몇 가지 핵심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크리스티나 소환할 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여기가 핵심이에요.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And I think to myself,
1: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0: Okay, 자, 다 들었어요. I give you everything, okay? Okay, Morning Groovers, calm down. 이제 정답 맞춰주시고요. Our next song is going to be the hint. 다음 노래

Okay, I think we're in a quite of an emergent situation because we're not seeing that many yeses. 너무 어려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단 하진님 문자부터 읽어볼게요. 하진님 셋 웃느라 못 들었어요 유유라고. 아 정말 코코님께서도 크크크크크크 크리스티나 이러면서 보내주셨고 굴보사님 아우 깜짝이야 라디오 틀었는데 크리스티나님 목소리가라고. 우리 6497모닝 그룹어 이 코너는 웃다가 끝나네요. 정말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은 그러시구나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라고 해줬어요.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re having a very short discussion about this segment. We were kind of worried because people would just end up laughing and just not able to guess the answer for this. 너무 이제 웃기만 하고 사람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웃느냐고. 그래서 이 코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까 약간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아, 그런 와중에도 정답을 좀 보내주신 사람이 계시구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For example, 3267, 우리 얼짱님께서, 설마, 루이 암스트롱? 이라고 해주셨네. 아, 이,

이 루이 암스트롱 노래 제목은 아니긴 한데 You're very close right there. 또 웃으시는 나오냐고 정답을 못 맞추셨구나. 우리 켄님께서도 정답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해주셨고요. And 서비님 said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이구나. 벌써부터 다음 게스트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쇼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이거 퀴즈예요, 퀴즈.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퍼폼하는 그런 원숭이가 된 기분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So going back to the lyrics, for example, 제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구나 이래주셨잖아요. So that is, I see trees of green. I see trees of green. 그렇구나. 그 다음에 she went, 빨간 장미꽃도 보이는구나. Red roses too. 오, 루이 암스트롱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이게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지 않아요? And then it goes, I see skies of blu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라고 또 이따가 나오죠. And clouds of white, 하얀 구름도 보이는구나. 와, 좋구나. 한 다음에,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ca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그렇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So that was the lyrics right there for you, everyone. 중간에 이제, 그렇구나. 이거는 아까 그 크리스티나 씨께서 추임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So it is not like the 100% translation. 약간의 그런 MSG가 좀 들어간 낭독이었어요. 어때요, 모닝 그룹아들? 다음 주에도 함께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We're gonna be having another guest. 아, 벌써부터 섭외 전화 해야겠네. You know, I have to start casting from today because obviously we're having very, very named guests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여러분들의 또 이제 멋진 낭독을 위해서 제가 또 네임드 게스트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스트가 동나지 않길 바라면서.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개인이 사신 방송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뭐뭐 하는구나. 늪에 빠질 듯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중독성도 있고요. 그냥 뭐 오늘 회사에서 뭐 회의하시거나 뭐 직장 동료들이랑 말씀 나누실 때할말 없으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이것만큼 좋은 답이 있을까요? 뭐, 회의하다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회의하는구나. 좀,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you know, if you are stressed out about something, if someone's bothering you, you know, don't be caught up to yourself thinking about it. Just say, I see. 그렇구나. 너가 날또 짜증나게 하는구나. 이러면 또 웃어 넘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while you are doing that, think about me. 오늘도 방송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하루 그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굴보쌈님. 회의에서요? 미팅에서요? 네! 회의에서 미팅에서요. 뭐, 그렇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I'm talking about the attitude here, you know? When it comes to meetings or, you know, important conference or anything. Just think to yourself, I see. 아, 그렇구나. 누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은근히 짜증이 좀안날 수가 있습니다. So, that is my life lesson for you for this segment.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생의 지혜와 조언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코너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But we still got a few more minutes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So I want to see you guys joining me and participating in the topic that we have mentioned. 그래요. 우리 영일치님께서도 방금 그렇구나라고 썸머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셨네요. 바로 이런 attitude입니다. But anyways, going back to the topic, we're gonna talk about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some energy boost. 내가 기력이 없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우리는 음식을 찾아 먹잖아요. 기력 회복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살아나는 음식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딱
한 입만 먹어도 그렇구나. 기력이 생겼구나. 하게 하는 그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example, 코코님께서 기력이 없을 땐 곰탕, 그리고 저는 냉면보다는 밀면파. 그것도 뚝뚝 끊기는 부산의 밀면보다는 쫄면 스타일이 제주도 밀면이요. 모두 만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하세요. 그렇구나. 곰탕, beef bone soup and wheat noodle from Busan. But your preferable wheat noodle is actually from Jeju. I guess they have different styles.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직 아침 안 드셨다면 여러분들 아침 챙겨 드시고요. 만난 아침, 그리고 as Coco님 said, 만난 점심 먹고 한주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Okay, finally. We're gonna have Louis Armstrong 선생님 joining us for this live sessi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What a Wonderful World.

Alright, Morning Groovers, I am back. Summer PD is back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PD님 성대모사 달인에 나가보셔도 라고 Are you talking about the other radio show hosted by 박명수? 혹시 박명수 씨의 그 라디오쇼 말씀하시는 거죠? 저 나갔었어요. 저 거기서 성대모사 해가지고 상품도 타고 막 그랬었어요. 익명이라서 제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지 저 꽤나 웃기게 성대모사 해가지고 막 박명수 씨도 웃겨드리고 막 했었는데 뭐 궁금하시면 지난 에피소드 찾아보시는데 그럴 시간에 모닝그룹을 들을걸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칭찬. 칭찬이겠죠? Okay. For MG Q&A, we have some more answers. 여러분들의 그런 기력 회복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your go-to food energy booster? 우리 채니송님께서 저는 평냉파예요. 여름에는 무조건 혼자라도 먹으러 갑니다. 아 근데 요즘에 평냉 값이 너무 비싸요. 기본 17,000원. 편육 먹고 싶고 냉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는 공짜니까 그거라도 라고 해주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 가슴 아프다. 냉면은 공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공짜로 노래 틀어드리기. 평냉 요즘 왜 이렇게 비싸요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 가서 먹거든요. 근데 기본이 진짜 한 17,000원, 16,000원, 저렴해야 한 14,000원 막 이 정도인 것 같아요. The thing is that even 함흥냉면 is quite pricey these days. I went to this popular 함흥냉면 place in 영등포 and it was like 14,000원. 이게 어떻게 14,000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근데 냉면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음식인가요? Like, is it worth being pricey when it comes to 냉면? Does it cost that much? 면도 밀가루, 뭐 고기 육수 오케이. 근데 육수잖아요, 그죠? 막 고기가 덩어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냉을 좀 더 자주 먹고 싶은 저로서는, 그죠? 또 이렇게 시원하게 평냉 드시면서 기력해보고 이번 주도 하시고요. 우리 찬이송님, 파이팅 하세요! 0117님께서 저는 완전 평냉파요. 호들갑 떨고 싶지 않은데 정말 평냉이 최고예요. So I don't want to brag about it, but 평냉 is literally the best according to 0117.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꼭 평냉 드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드시는 게 경향이 있어요. 함흥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냉면 맛있다 이러는데 평냉은 야 역시 평냉은 말이야. 이 식초 안 넣고 이 오리지널 육수를 이렇게 마시는 게 진정한 먹을 수 있는 그 평냉파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난 평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은 와 네가 아직 어른 맛이 아니구나 너가 평냉 맛을 모르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고 막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I actually caught up myself doing the same as well, you know, having this like having to brag about eating 평냉.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But since Chinese song Morning Giver requested a song that is related to 냉면, we're gonna play this one for you. This is Stella Zhang playing 평양냉면.

We just listened to 오랜만에 Digging Club Soul version by George. Alright, now let's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a little bit more. 우리 뮤지컬 러버이신 5558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아직 안 늦었죠? 이제 문자 보낼 수 있어서 부랴부랴 보내봅니다. 저는 기력이 떨어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피자가 땡겨요. 그래서 제 기력 보충 음식은 피자인 것 같아요. 냉면은 평냉파이긴 하지만 회가 얹어진 함흥냉면도 좋아해요. So whenever I run out of energy or don't feel well, I crave pizza. So I guess my energy boosting food is pizza. And as for 냉면, I'm also on team 평양냉면, but I also have some 함흥냉면 topped with some raw fish. 피자, 와, 우리 뭔가 외국 음식은 또 처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외국 음식이라니까 뭔가 되게 아저씨 같다, 그쵸? 외국 음식, 피자. 피자 거의 뭐 K피자도 많고 한데, 그쵸? 이걸 굳이 외국 음식이라고.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피자가 또 있잖아요. 뭐 불고기 피자도 있고, 그쵸? 이 꼭 양식을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든지 양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해장도 뭔가 양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딱 우리 뮤지컬 러버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소울푸드신가 봐요, 피자가.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페페로니? 진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페로니 피자 좋아하시던데. So for those who are authentic pizza lovers, I guess according to my experience, most of them love pepperoni pizza. 저는 한국 피자보다 뭔가 한국 스타일 피자에는 토핑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 이것저것 뭐 양파, 뭐 버섯, 불고기, 막 씨푸드랑 불고기랑 같이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저는 토핑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그냥 치즈 피자나 페페로니 피자 좋아합니다. 마르가리타도 좋아하고요. 피자로 또 이렇게 기력 회복 하시고요. 밀가루가 좀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쵸? Sometimes we need extra carb when we are exhausted and when we are also feeling a little greedy. 약간 우리가 좀 신경질을 부리게 되거나 이럴 때 탄수화물 싹 들어가주면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So always think to yourself, if you're feeling extra greedy or stressed out, if you're feeling extra annoyed by someone, question yourself, did I have enough carb today? 오늘 내가 혹시 탄수화물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탄수화물 들어갈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 피자, 뭐 도가니탕 다양한 음식들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I hope you guys really to have a energetic day today having all these kind of food that really boost up your energy. 뭐 하나가 또 왔네요. 민준 리나맘님께서 피디님 저는 돈가스요. 압구정에 있는 돈가스 미치겠어요. 유유라고 하셨네요. 아 돈가스. 압구정에 있는 돈가스 무슨 돈가스 집이요? 돈가스 유명한 집이 있나요? 압구정에?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또 음식이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저 피자도 그렇고, you know, there are like different styles for every single food that we talked about, like 냉면 and pizza. 아, 이 돈가스가 일식 돈가스가 있고, 일본 버전의 돈가스가 있고, 우리나라 경양식 있잖아요. 저는 뭐 좋아할까요? 완전 그 경양식 좋아해요. 막그 샐러드에다가 모닝빵 이렇게 나오고 케첩 착 해가지고 그 달달한 소스 있는 경양식 좋아하는데 혹시 그거라면 상호명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성분들도 돈가스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돈가스 먹으면 뭔가 그 단백질이 보충이 되기도 하고 그냥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본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력 보충되는 한주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n energetic week, everyone.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but remember, I will repost this version of this video clip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파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원하시면 거기 가셔서 시청하시면 되시고요. Remember, we'r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abyface. For the cool in you.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